0: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푸르레 뚱땅 이야 이름을 들어봐라
1: 형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껍이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
0: 빈대 오조 하루살이 쓸게
1: 신구름 단지에 은하 수몽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
0: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

난 잔뜩 한 팔이 넘고 뒷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흔치며 충격 벌리고 어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